한국은 땀을 흠바 인부팡이 나바 진입을 사탕 바베 가라이까 한 인부팡이 부꾼나 생 사오이마나 또 아군이 비티드라이라고 선자고 또 응카 아버로 무슨 바이바 하게 칼라이 땀 크슨 살만 초기야 인무슨 보라보라 사는거나 또 또도 사탕던 거라 인부슬링이 더걸 사단 뜻게 칼라이 포르자나 버크나라고 포르만이 버크라고 포르만이 아브라또 사나는 것 그렇자 아버지 어떤 수 인버탄이 버슬링이 영차 커차 버탄만이 비티로 바북스만 자베등아 아버지의 버크로바이 사라고 스남자고 마을 미드등 바드등 거 비티로케 달아이사오 아비티 그 카타이 누니까 샤바하이버등아 아바하이바나 영사 콕사라 배우마 당해 인디슬로 생제 파솔라 그러고 아부부

0: 아, 그래, 이거자.
1: 넌가 할게, 쑤쑤. 구부자시도 방글라 할게. 딱콩니 떡띠력 뭐, 벌라미 탕바이 힘을 났어, 쑤쑤, 하자.
2: 구분이 와볼래. 떡띠게 체파는 방통. 콩파이 슬라비 한가. 방글라 것들 만작하이노. 딱콩니 제 똥그리 벼방노. 벌라미 마 탕바이오. 아보 가샤 벨라이 와나마 신사노 할라. 아보 가샤 벨라이 와나마 신사노. 아니시 비샤. 어머 하양카도 딱혹 공탐니 똑띠 뱃방로 방라 꼬토르 만자기 냐이 뱃방로 플라미 탕바이켜
0: 아까 벨라케나 함바이 추추노노 하께 살보 합나세 나이 동 합라사 디니 탕라기라 신다 담 힌바이
3: 아오 디니 아석 저라노 응라이 시와노
4: 추추 러저 마이케 저라 부프로 라이타 사슬라 만나 리야 파이데 바자데 에이 아쇼크 탱야다
1: 당고 할게 소소 능 바이타이 찰서석 조라 카오 마 아쇼크 라냐이 소소
2: 다모 타이 찰서 망카이 찰부름부름노 파일레기 너 아콘 함바이너로노
0: 탕가 너 주주 발비와는
2: 너 아코 타이샤 파일레기도
1: 아우